0: 말요.
1: 다키 아 포코 아 프레시 다 벤소 노 세우 라. Envie seu pedido de oração para o servo de Deus, Elton Araújo, pelo WhatsApp 092-991-85-2854. Repetindo, 092-991-85-2854.